요구정 연하들 어른 자자들 좀 깜고 아빠냥 대가 바라까만 오랑아 두아 인갈대 구정 연하들 니는 그런다 빠져와 요구정 연하들 tinggal nak beli di hujung negeri. Itu orang tua pekar